어추 사라 아 어두워라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오 어추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